왜 나만 안 타고 맘무사 그런 거 아세요?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. 오, that's good. 오, okay. This is yours, you own it.